아하, 마마. 아스라니, 우이 어스라니. 아, 야메사, 하자. 이 남이 어들로. 아, 야메사, 하자. 우이 어스라니. 아, 유미라, 메세, 우이 어스라니. 제세리, 아마프, 우이 어스라니. 바니야, 우이 냐니, 바타타, 비카. 바타니, 우아, 우이, 엔, 우아, 보이. 누워, 세, 우이, 베리에. 헤, 우이 어스라니.

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스연이 크라티오다 내몸이야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여이 오냐미에이 미가 부어

0: 아 뚫고 왔냐면
1: 왔나니까
0: 왔지
1: 미라
0: 미라
1: 왔지
0: 미라
1: 미라
0: 왔지
1: 아 이름 예쁘다 또
0: 미라 왔지
1: 미라
0: 왔지
1: 미라 왔지
0: 와미 샤이니
1: 나쁜 자가 왔지
0: 나 왔지
1: 미라 왔지
0: 미라 왔지
1: Hallelujah.
0: Whenever I hear your cuss and praise the Lord, hallelujah.
1: We come
0: out of
1: Ashimoro, Amoro, Asikuru, Izukuzu.